단절이 왜 세세길로 있느냐? 머니뿌리 이마탐이 세생 란톡섭을 로이제리 가시기 로커서키바 세색부싱디 아한베 세이기 세색키비 송탐까말라 세이링버비 젠드쿠마르샤르마 아니수바 이세이기 세이사키바 농마이팀파하리 세이링버비 젠드쿠마르샤르마 홈수바 이세이기 세이사키비 사나톰비데비 세이링버 잔덤샤마샤른 마리수바 이세이기 세이사키바 브라마차리 메용꾼제비하리 샤르마 세이링버 사나토농톰바 Manga suwe isaigi saisakhiba Sam Amarji Tseringba Ngairangbam Sharachandra. Taruk suwe isaigi saisakhiba Asem Bimola. Tseringba Sagol Sam Indrakumar. Tariya suwe aroibe isaigi saisakhiba Samurai Latbam Nabuchandra Sharma. Tseringba Nandalal Roy. Adam Dutabiri Bratsyakaswani Imphalgi FM Sangai Channel Ni.

0: 나하롤기 건젤 토람 따비리바 마룹싱부 브리앙카 휘닝심범나 따람 녹제리 크름제리 나시기 에코이기 토람다 부자락리 레코르드 폰인 프로그램다 비주 닝옴범가 우나두나 와리와타이 샤바 우나두나 와리와타이 샤나비가 다우리바 우멀 엠케
1: ꯑꯩꯈꯣꯏꯒꯤ ꯅꯍꯥꯔꯣꯜꯒꯤ ꯈꯣꯟꯖꯦꯜꯒꯤ ꯊꯧꯔꯝꯗ ꯄꯨꯖꯔꯛꯂꯤꯕꯁꯤ ꯃꯅꯤꯄꯨꯔꯤ ꯐꯤꯜꯝ ꯏꯟꯗꯁꯇ꯭ꯔꯤꯗ ꯌꯥꯝꯅ ꯑꯆꯧꯕ ꯐꯤꯗꯥ ꯑꯃ ꯀꯜꯂꯤꯕꯤ ꯇꯣꯉꯥꯟ ꯇꯣꯉꯥꯟꯕ ꯐꯤꯜꯝ ꯀꯌꯥ ꯑꯃꯈꯛꯇ ꯂꯤꯗ ꯔꯣꯜ ꯂꯧꯕꯤꯗꯨꯅ ꯑꯩꯈꯣꯏ ꯃꯤꯌꯥꯝꯅ ꯍꯦꯟꯅ ꯊꯣꯏꯗꯣꯛ ꯍꯦꯟꯗꯣꯛꯅ ꯁꯛꯈꯪ ꯃꯥꯏꯈꯪꯅꯔꯕꯤ ꯑꯗꯨꯒ ꯇꯣꯉꯥꯟ ꯇꯣꯉꯥꯟꯕ ꯃꯅꯥ ꯀꯌꯥ ꯑꯃꯁꯨ ꯐꯪꯕ ꯉꯝꯈ꯭ꯔꯕꯤ ꯃꯍꯥꯛꯀꯤ ꯑꯦꯛꯇꯤꯡ ꯃꯍꯥꯛꯀꯤ ꯄꯔꯐꯣꯔꯃꯦꯟꯁꯇ ꯃꯤꯑꯣꯏ ꯆꯥ ꯀꯌꯥꯅ ꯈꯧꯔꯥꯡꯅ ꯉꯥꯏꯖꯔꯤꯕꯤ ꯑꯃꯈꯛꯅꯤ ꯁꯤ ꯏꯁ ꯅꯟ ꯑꯗꯔ ꯗꯦꯟ ꯕꯤꯖꯨ ꯅꯤꯉꯣꯝꯕꯝ ꯃꯤꯌꯥꯝꯒꯤ ꯐꯦꯕꯔꯥꯏꯠ ꯕꯤꯖꯨ ꯅꯤꯉꯣꯝꯕꯝꯅꯤ ꯑꯍꯥꯟꯕ ꯃꯛꯇꯗ ꯆꯦꯕꯤꯖꯨ ꯑꯩꯈꯣꯏꯒꯤ ꯁ꯭ꯇꯨꯗꯤꯑꯣ ꯁꯤꯗ ꯂꯦꯡꯁꯤꯟꯕꯤꯔꯛꯄ ꯇꯔꯥꯝ ꯅꯣꯛꯆꯕꯒ ꯂꯣꯏꯅꯅ ꯏꯀꯥꯏ ꯈꯨꯝꯅꯕ ꯎꯠꯆꯔꯤ
2: ꯊꯦꯡꯀ꯭ꯌꯨ ꯑꯗꯨꯒ ꯑꯩꯒꯤ ꯑꯍꯥꯟꯕ ꯃꯛꯇꯗ ꯑꯀꯥꯁꯕꯥꯅꯤ

0: 전쟁 바이옹 메카이드기 라파나 전쟁소
1: 마룹기 마룹 편대기
0: 마룹기 마룹 편대기 남이 범인에 딱봐 아하 아포가시 활이 되나서 움직여
1: 호이 호이 요 간디네 세링 버 고피네 세랑 비세이세
0: 마니세
1: 호이 호이 이세이 그돌 땀자락 배 알아보로
0: 마티 크리다
1: 허독 비용 안 비로
0: Mapu,
1: Tagatari, say Tazinjare, can be a patient, and put a tamineracy, phone to be a part of the Tagatari.

0: 그러게요. 자전거기 다 끄적합니다.
1: 응.
0: 요가 다시 못 탄다.
1: 왜 얌구이나 방우제 거대. 마락대대도 막 트라이 또 비브라.
0: 스타일이야도 아니 도어지라 큰남이 보고 왔다오게다 남게다 도어지라 큰일 남게다네 눈남이 보고 옵니다.
1: 허이.
0: 내가 시인을 내가 하면서 죽을 때 빠지라 그래야 돼. 아니요 죽을 때 빠르니.
1: 아도 카리바 펌 펑도 비게 도이 놓고 이네스 콜펌 비루드레.
0: 내가 시인 이사이 간도게 나더라.
1: 야시 디 세컨 바나테 세컨 비기 오이네 디닝 타오가바노 미토 웨게 도이바 닝 타오가바노 미트기 거기 굿 아프터눈 레디스
0: 호이 아저씨 아니 너무 너무 감사하는 아니 하는데
1: 호이 호이
0: 야 마이지 마이지 응다람 주 내일나 아유 주 마이지 아도 못 봐야마다 아 그게 아니라 뭐 이제 특히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아니고 야뭐 애타마 할 거래
1: Hoi. Hoi hoi sumna rupa bati ki wafam se tabi rega mari le na basing ning chin pirak poi shanu. Matangi ko lama mo nga minar si thawram da saruk ya birak pagi tamakta rupa bati bu thakachari. Thakachari.

0: 뭐 시대문 난건나 터무야 누가 엇갈리면서 엇갈리기노 하이바 나
1: 아씨
0: 먹도 와하게 와하게 나 먹도 간 15일에서 하이버리
1: 뭐 눈은 못 가라야 되다 이 뻔. 뭐 빠디 바구야 파우나리나
0: 낭나 마사 나 먹기 만악 뜻사 시 하이버다 시 캉캉으로 야만다 버더기 아이 이탄다 지리 전부다 나 사는 빠드는 하이라 크라버니 네 앵원다 나띠 분시 콩로 의미내리버시 마코이 아니니 낭 아이가 나띠
1: 와 누가 이도래게
0: 도터 누피도 나무 오이버 팡드레 하이브기다 막나 더모이 아독 간가다 봐나 떼네 개비사나 한우 당시도 개비사나 난 아이가 동아 동아 자나라 까니고
1: 아유 가나나 세바 또 위니 칸드나 동안 자도리바
0: 이 하하하 헤이 마쿠 아이네 이모도 러루가 더리바
1: 에 로우
0: 아 이수 아마 순내라 동니나 코 이수도가 나망도 리엔나가 더리바
1: 이씨 아이 코이디네 미찌이나 바보잉 비로 와 홍나 마사마랭 판독도나 저거이 샤바두다니 파제이나 싱타나리바 단자다바 티바마 콩두디 우비드레
0: 예비사나 나는 안 토록 봤어 온통 나 카, 그래 해 오이 님 만나다 싸백 만해
1: 오님 만나가 코이게 또 실라가네 자비요 레나 마야마 퍼버니
0: 나 콘젤도 나 콘젤도 수 꽉히 막 콜마래
1: 오꽉 외저럽 소이 코이 디네 코이 빠이 빠이 두네 농알레다 수타이 모이 바바디 힙바자라 떨어 타타라기 보일러 망가도 바 키팅 아이레
0: 아이 아할 오락라바 하이버시디네 깔락 미호수 카라 타도
1: 이씨
0: 이나 군비 도터 두기 마팜 나사노 빠기 타모이들 레이티 하이버세 강우고 낭 강우 아두가네 와시수 따 나몽누 피두시네 government 기 post 아무기 담막 recruitment examination 아마 야우크리 마두기 폴 하이도까다 바기 나이두나 레이너리 하이버니
1: 오 파리 파리 파리
0: 가나노 강니 호나자망이 마히 팡락파수 타박도 꼭 팡가디 KB 아이디아타미 갸알롬 베상실로 까나다 버다 텐션 서바이 타오르노 코낭
1: 아프라지타 레기 자 쳔저르 우로 스테스 텐션 파타나바 나트라가 한 오이락바기 메모리 손바 파나바 페루키 자 쳔저르 우로
0: 야나 강래버기 모옹니네 야나 강래버기 모옹네 봐 아이나 혹지 사나기 글라스 아마가 꼬리기 글라스 아마가 부톡도나 아니기 마럭더기 아빠마마 칼루 하락라버디 너이 누피기 오너비 사나기 글라스 로게 하락가니네
1: 사나디 사나니 사나부 밤다바 까람바 누피레기 이밍 시파오 개비 사나가오리신
0: 강다바 하이버세 아빵바네 아빵바 헤이 무니 리시싱나 꼬리기 파트라 까만달루 파리브도 마람얌들레 고 마람얌들레 꼬리기 파트라다 뿡니판데기 따다네 이싱도 하블가 탁라바디 앤티백테리얼 오이버니나 학장 이문 시스템 깡깔라니 컨스티피엔시 레이러로이 다이제션 파갈라니 블드 프레셔 노르멜 오이러니 타이로이드 나라로이 에네미아기 릭산다라니 꼬리 다하프 이싱도 탁라가네 나밋 우션드네 디안타우 낭기 이고도 한타라카니
1: 까도움다기 빠셜 이보 와칸노네
0: 아이 레디오 타우네
1: 어스
0: 레디기암 파우네 무니리 시싱나 꼬리기 구자이 신둠비 빠이리도 마람 강우네 낭보
1: 오 무니리시 온도나 잡히크라게 하르바수카이디에 이탄다 이음시들레 해오보다 기비가다 뭐 기비 사나나떼
0: 개비사나 개비사나 이고 하이버시 미오이베기 콰이드기 팟다바 이엑나마니 하이버시 난 강우고 난 강우 아이네 아리시 못났다 나마우도 눅시비오 이바니 살라가 러비루시고

0: 엄마 이모
1: 하오
0: 라고깨도르기 정시
2: 임라이까 이래 이응님아 토르시 오바다 이마 정방고 이리베니냐
0: 난게 혼내비 꾸잉잉도 날래는 오바 시 동인비로 오 정시바 나야 누바나 폰들로 오이나 하이크라바니
2: 능노 오이바 피바마시다 엄마또 그럼 토가봐
0: 이마 간다싱 나비가노 하이팜 톡바 떡팜 톡바두니 에코인의 라이시 라오
2: 나님 봉말리 망고나 이모몽나 팜비바세야
0: 외롱하니 정하시고
2: 라오
0: 이마 이마 구름자리
3: 헤헤 까나노 까리노수 딱딴 히터 구름바시보
0: 이마 아이 눈치 토이니 지리밤 되기.

0: 봉시다. 아, 이수세. 마, 산놈아, 올라마, 파자리바. 아이씨, 맘시디, 마, 빠마리. 에, 마, 나돈디, 산우피 한잔리, 에. 어떤 오늘 능식이라도 꼬이기 수세야. 비마, 아, 낭기나 만나비, 닥터 아잉비니, 꼬나 떠오르게 하이르시라.
1: 아, 야니, 마, 아이돈 빠이기. 할로? 잉비, 얌 타자다 나다 오래이나?
2: 뻥눈 아이바 맞다이니?
1: 눈 아이바 뻥 아이바
2: 호이
1: 그나기 누
2: 낭기니, 낭기 낭 넘었던 그러기 마망도 야우 휘바 리퀴트맨 액자옹기 폴락토 에
1: 그래다
2: 뻥시에다수 오피셜 노티피케이션 토크래
1: 액자옹기 폴라이도 위해
2: 호이 Congratulations, madam. Taxation inspector.
1: 아니, 아이고, 이부터 뭐 갈라브로 하시고. 아스, 아도 디엄 하라고 하니. 아이가 저리.
2: 아니, 난 게 왔었다 다르게. 난 게 하라고 말이. 아도, 나 콩깨 손손 털이두나. 가이다 오라기.
1: 아이씨.
2: 난 박지 가이다 라이기. 나리로.
1: 인비. 아이씨. 호스피탈기. 베틀레이 나보비디 나티바 아이시 찬파마 팡이
2: 나기 박스나 보 헤나노 아이레다 아이디 능시토이 아이나 넘부 타갈리 나학나 나타우나 파다 타바 쿠딩 막 아와바 티데나 마욕나 드나 혼나키 마드나 마람 오이라가 나시디나 하쿤시다 마이 파고 미사카마 오이방암 레다나 낭기 분식이 콰이다기 땅로바만 나사누 파마수 판자리다나 라이버 파비 낭 와가누코
1: 칸디다 인디 아 나도 드리기 파리니 낭 나오지 파고 용반지시나 가리기 마이바
2: 칸디다 아이디 용팔로이다
1: 거리기야
2: 와두부로 레이럼이 아이기 숨었다 마마 와칸나 사갔드나 타모이나 가이자바 아두부 마가 능시나바디 방하우드레 마나 능시 비비수 오이럼드레 람헨비 타모이시나 칵 능시자바 오이럼레 아스 아이기 와이시 똑치다 뭐 다 사남니까 한데 아두 난기나 자누 바마 팡이다이냐
1: 오이 팡이
2: 나나클레이브로
1: 가리길래로도
2: 이노 건전 냠 땅이니 아이 세자기 건전 동따디 다 할르드나
1: 마디 좀 해봐
2: 하도로
1: 하도로 개고
2: 아이
1: 세나마뚱 마디 세나마뚱 치 안돼 하고로 해봐 치 아무 딱 같아 오시 자지디 치
2: 도와봐
1: 감사합니다

0: ꯕꯤꯃꯥ ꯗꯣꯛꯇꯔ, ꯑꯩ ꯏꯕꯦꯝꯃꯒ ꯎꯅꯖꯕꯒꯤ ꯇꯟꯖꯥ ꯄꯤꯕꯤꯕꯁꯤ ꯌꯥꯝ ꯅꯨꯡꯉꯥꯏꯖꯔꯦ. ꯃꯇꯝ ꯁꯥꯡꯅ ꯂꯧꯖꯔꯣꯏ, ꯁꯨꯞꯅꯒꯤ ꯋꯥꯐꯝ ꯈꯔ ꯈꯖꯤꯛ ꯈꯪꯖꯅꯤꯡꯗꯨꯅ ꯂꯥꯛꯆꯕꯅꯤ. ꯄꯦꯁꯦꯟ ꯃꯌꯥꯝ ꯑꯃꯁꯨ ꯏꯕꯦꯝꯃꯗ ꯂꯥꯌꯦꯡꯒꯗꯕꯒꯤ ꯉꯥꯏꯗꯨꯅ ꯂꯩꯅꯍꯧꯔꯤ.
1: ꯆꯤꯡꯅꯕ ꯂꯩꯇꯅ ꯍꯥꯏꯕꯤꯌꯨ ꯄꯥꯕꯨꯡ, ꯅꯆꯥꯒꯨꯝꯕꯤꯅꯤ ꯍꯦꯛꯇ ꯈꯟꯕꯤꯌꯨ.
0: ꯑꯩꯁꯦ ꯏꯝꯐꯥꯜꯒꯤ ꯀꯩꯁꯥꯝꯄꯥꯠꯇꯒꯤꯅꯤ. ꯉꯁꯤꯗꯒꯤ ꯆꯍꯤ ꯑꯍꯨꯝ ꯃꯈꯥꯏꯃꯨꯛꯀꯤ ꯃꯃꯥꯡꯗ ꯖꯤꯔꯤꯕꯥꯝ ꯄꯨꯂꯤꯁ ꯁ꯭ꯇꯦꯁꯟꯁꯤꯗ DSP ꯑꯣꯏꯅ ꯊꯧ ꯄꯨꯔꯝꯕ ꯅꯣꯡꯗꯝꯕꯒꯤ ꯃꯄꯥꯅꯤ. ꯑꯩꯒꯤ ꯃꯤꯡꯅ ꯁꯅꯥ ꯆꯥꯎꯕ.
1: ꯄꯥꯕꯨꯡꯕꯨ ꯈꯨꯔꯨꯝꯖꯔꯤ. DSP ꯅꯣꯡꯗꯝꯕ ꯃꯊꯧꯅꯥ ꯌꯥꯝꯅ ꯂꯩꯕ DSP ꯅꯤ ꯄꯥꯕꯨꯡ. ꯅ꯭ꯌꯨꯁ ꯄꯦꯄꯔꯅꯆꯤꯡꯕ ꯄꯥꯎꯗꯒꯤꯁꯨ ꯇꯥꯖꯔꯦ, ꯗ꯭ꯔꯒꯀꯤ ꯃꯥꯌꯣꯛꯇ ꯃꯊꯧꯅꯥ ꯂꯩꯅ ꯂꯥꯟꯊꯦꯡꯅꯔꯤꯕ ꯄꯨꯂꯤꯁ ꯑꯣꯐꯤꯁꯥꯔꯅꯤ ꯗ꯭ꯔꯒ ꯀꯥꯔꯇꯦꯜꯁꯤꯡꯅ ꯐꯥꯖꯤꯟꯗꯨꯅ ꯕ꯭ꯔꯃꯥꯒꯤ ꯃꯐꯝ ꯑꯃꯗ ꯊꯤꯐꯝ ꯈꯪꯗꯨꯅ ꯂꯩꯔꯤ ꯍꯥꯏꯅꯁꯨ ꯇꯥꯏ.
0: ꯑꯗꯨꯅꯤꯅꯦ ꯕꯦꯃꯥ, ꯀꯨꯏꯔꯦ ꯏꯁꯥꯗꯨꯅ ꯃꯐꯝ ꯈꯪꯗꯨꯅ ꯂꯩꯔꯛꯂꯤꯕꯁꯦ.
1: ꯑꯗꯨ ꯄꯥꯕꯨꯡ, ꯖꯦꯜꯗ ꯐꯥꯖꯤꯟꯗꯨꯅ ꯂꯩꯕ ꯃꯈꯣꯏꯒꯤ ꯃꯤ ꯇꯔꯦꯠꯀ ꯑꯣꯟꯊꯣꯛꯅꯁꯤ, ꯃꯈꯣꯏꯒꯤ ꯃꯤ ꯇꯔꯦꯠꯇꯨ ꯊꯥꯗꯣꯛꯇ꯭ꯔꯤꯕ ꯃꯈꯩ ꯃꯍꯥꯛꯄꯨꯁꯨ ꯊꯥꯗꯣꯛꯂꯦ ꯍꯥꯏꯅ ꯄꯥꯎꯆꯦꯗ ꯐꯣꯡꯈꯤꯕꯁꯨ ꯊꯦꯡꯅꯖꯍꯧꯔꯤꯅꯤ.
0: ꯑꯗꯨꯅꯤꯅꯦ ꯍꯦ ꯕꯦꯃꯥ, ꯑꯩꯅ ꯂꯥꯛꯆꯔꯤꯕꯁꯤꯅ ꯑꯇꯩꯒꯤ ꯅꯠꯇꯦ, ꯑꯩꯒꯤ ꯏꯆꯥꯅꯨꯄꯥꯒ ꯂꯨꯍꯣꯡꯗꯨꯅ ꯑꯩꯒꯤ ꯏꯃꯧ ꯑꯣꯏꯔꯕꯤ ꯅꯨꯡꯁꯤ ꯊꯣꯏꯗꯣ ꯗꯣꯛꯇꯔ ꯏꯕꯦꯝꯃꯒꯤꯗꯤ ꯂꯨꯅ ꯇꯤꯟꯅꯖꯕꯤ ꯅꯃꯥꯟꯅꯕꯤꯅꯤ ꯍꯥꯏꯅ ꯇꯥꯖꯩ. ꯏꯁꯨ ꯑꯃꯁꯨ ꯐꯪꯂꯦ ꯍꯥꯏꯅ ꯇꯥꯏ. ꯆꯥꯎꯔꯝꯂꯅꯤ ꯏꯁꯨꯗꯨꯁꯨ. ꯏꯃꯧꯅꯨꯄꯤ ꯅꯨꯡꯁꯤ ꯊꯣꯏꯅ ꯃꯀꯨ ꯃꯅꯦꯝ ꯑꯩꯈꯣꯏꯕꯨꯁꯨ ꯌꯥꯝꯅ ꯋꯥꯔꯧꯔꯝꯂꯒꯅꯤ. ꯏꯆꯥꯅꯨꯄꯥꯅ ꯍꯥꯏꯅꯖꯕ ꯃꯇꯨꯡꯏꯟꯅ ꯅꯣꯡꯃ ꯂꯥꯛꯑꯝꯃꯦ ꯑꯩꯒꯤ ꯌꯨꯝꯗ. ꯑꯗꯨꯗ ꯋꯥꯈꯜ ꯊꯦꯟꯕꯤ ꯃꯅꯦ ꯃꯄꯪꯕꯤꯗꯨꯅ ꯍꯔꯥꯎ ꯍꯔꯥꯎ ꯂꯧꯁꯤꯟꯕꯤꯈꯤꯗꯕꯗꯒꯤ ꯋꯥꯔꯧꯕꯅꯦ ꯏꯃꯧꯗꯣ. ꯑꯩꯒ ꯊꯦꯡꯅꯖꯍꯧꯕ ꯑꯣꯏꯔꯝꯂꯕꯗꯤ ꯑꯁꯨꯝꯅꯗꯤ ꯊꯣꯛꯂꯝꯂꯣꯏꯗꯕꯅꯤ.
1: ꯍꯣꯏ, ꯅꯨꯡꯁꯤ ꯊꯣꯏꯅꯁꯨ ꯅꯣꯡꯃ ꯑꯩꯉꯣꯟꯗ ꯐꯣꯟꯗ ꯋꯥꯔꯤ ꯁꯥꯔꯛꯈ꯭ꯔꯦ ꯄꯥꯕꯨꯡ. ꯃꯥꯁꯨ ꯃꯇꯝ ꯌꯥꯝ ꯅꯨꯡꯉꯥꯏꯇꯅ ꯀꯞꯂꯛꯈꯤ.
0: ꯀꯞꯀꯅꯤ, ꯑꯩꯈꯣꯏꯕꯨ ꯌꯥꯝꯅ ꯋꯥꯔꯧꯔꯝꯒꯅꯤ ꯍꯥꯏꯕ ꯏꯄꯥ ꯈꯪꯉꯦ. ꯃꯈꯣꯏꯒꯤ ꯃꯌꯨꯝꯗꯣ ꯊꯣꯡ ꯂꯣꯟꯗꯨꯅ ꯂꯩꯔꯝꯃꯤ, ꯌꯨꯝꯊꯪꯅꯕꯅ ꯊꯣꯡ ꯂꯣꯟꯗꯨꯅ ꯂꯩꯕ ꯀꯨꯏꯔꯦ ꯍꯥꯏꯗꯅ ꯃꯥꯕꯨ ꯏꯄꯥꯅ ꯊꯤꯔꯨꯒꯗꯕꯁꯦ ꯀꯗꯥꯏꯗꯅꯣ ꯈꯪꯗ꯭ꯔꯦꯅ ꯍꯦꯕꯦ ꯃꯥ.
1: ꯑꯗꯣ ꯄꯥꯕꯨꯡ, ꯅꯣꯡꯗꯝꯕꯅ ꯇ꯭ꯔꯥꯟꯁꯐꯔ ꯆꯠꯈ꯭ꯔꯕ ꯃꯇꯨꯡ ꯊꯥ ꯈꯔ ꯂꯩꯔꯒ ꯃꯃꯥ ꯃꯆꯥ ꯑꯅꯤꯃꯛ ꯌꯨꯝꯗ ꯊꯥꯗꯣꯛꯇꯨꯅ ꯆꯠꯈ꯭ꯔꯦ.
0: ꯑꯗꯨ ꯍꯧꯖꯤꯛꯄꯨ ꯀꯗꯥꯏꯗ ꯀꯔꯝ ꯍꯥꯏꯅ ꯂꯩꯔꯝꯕꯗꯒꯤ ꯏꯕꯦꯝꯃꯅ ꯈꯪꯕ ꯂꯩꯔꯕꯗꯤ ꯑꯃꯨꯛꯇ ꯇꯥꯛꯄꯤꯌꯨꯕ. ꯃꯔꯥꯏꯕꯛ ꯊꯤꯔꯕ ꯏꯃꯧꯗꯣ ꯑꯩ ꯌꯨꯝꯗ ꯄꯨꯁꯤꯟꯕ ꯄꯥꯝꯃꯤ, ꯏꯁꯨꯗꯨꯕꯨꯁꯨ ꯃꯄꯨ ꯑꯣꯏꯒꯤ ꯏꯇꯝꯄꯥꯛꯁꯤꯗ ꯊꯥꯕꯝꯅꯗꯨꯅ ꯄꯥꯝꯖꯅꯤꯡꯉꯤ.
1: ꯄꯥꯕꯨꯡ, ꯅꯨꯡꯉꯥꯏꯕ ꯄꯥꯎ ꯍꯥꯏꯖꯕ ꯇꯥꯔꯦ.
0: ꯅꯨꯡꯉꯥꯏꯕ ꯄꯥꯎ ꯍꯥꯏꯕꯗꯤ?
1: ꯍꯣꯏ, ꯃꯆꯥꯅꯨꯄꯥꯗꯣ ꯍꯦꯛ ꯐꯪꯖꯕꯒ ꯃꯥꯒꯤ ꯊꯕꯛꯇꯨꯁꯨ ꯍꯥꯏꯗꯣꯛꯇꯨꯅ ꯇꯦꯛꯁꯦꯁꯟ ꯏꯟꯁꯄꯦꯛꯇꯔ ꯑꯣꯏꯅ ꯈꯟꯈ꯭ꯔꯕꯅꯤ ꯄꯥꯕꯨꯡ.
0: ꯏꯃꯧꯅꯨꯄꯤꯕꯨ ꯇꯦꯛꯁꯦꯁꯟ ꯏꯟꯁꯄꯦꯛꯇꯔ ꯑꯣꯏꯅ ꯈꯜꯂꯦ ꯍꯥꯏꯕ?
1: ꯈꯟꯈ꯭ꯔꯕꯅꯤ ꯄꯥꯕꯨꯡ.
0: ꯑꯗꯨꯗꯤ ꯀꯗꯥꯏꯗꯅꯣ, ꯀꯗꯥꯏꯗ ꯆꯠꯂꯒ ꯏꯃꯧꯗꯨꯕꯨ ꯎꯅꯖꯕ ꯐꯪꯒꯗꯒꯦ ꯍꯥꯏꯕꯗꯨ ꯏꯕꯦꯝꯃꯅ ꯈꯪꯂꯕꯗꯤ ꯑꯃꯨꯛꯇ ꯇꯥꯛꯄꯤꯌꯨꯅꯦ.
1: ꯑꯗꯨꯗ ꯂꯥꯏꯕꯛ ꯊꯤꯕꯗꯤ?
0: ꯂꯥꯏꯕꯛ ꯊꯤꯕ ꯍꯥꯏꯕꯗꯤ ꯀꯔꯤꯅꯣꯅꯦ ꯏꯕꯦꯝꯃ?
1: ꯃꯥꯒꯤ ꯐꯣꯟꯁꯦ ꯐꯥꯎꯅꯈꯤꯗꯕ ꯀꯨꯏꯔꯦ ꯄꯥꯕꯨꯡ. ꯃꯥꯒꯤ ꯐꯣꯟ ꯅꯝꯕꯔꯁꯨ ꯆꯠꯈꯤꯗ꯭ꯔꯦ, ꯑꯇꯣꯞꯄ ꯅꯝꯕꯔ ꯑꯃ ꯁꯤꯟꯈ꯭ꯔ ꯃꯥꯅꯦ. ꯑꯗꯣ ꯄꯥꯕꯨꯡ, ꯃꯃꯥ ꯃꯆꯥꯒꯤ ꯐꯣꯇꯣ ꯑꯩꯒꯤ ꯐꯣꯟꯗꯁꯨ ꯌꯥꯎꯔꯝꯒꯅꯤ, ꯌꯥꯝ ꯅꯨꯡꯁꯤꯕꯅꯤ ꯃꯥꯒꯤ ꯑꯉꯥꯡꯗꯣ ꯅꯣꯏ ꯅꯣꯏ ꯀꯜꯍꯧꯔꯗꯅ. ꯑꯗꯣ ꯅꯨꯡꯁꯤꯅ ꯅꯣꯡꯃ ꯑꯩꯒꯤ ꯐꯣꯟꯗ ꯀꯥꯞꯂꯛꯈꯤꯕꯅꯤ.
0: ꯀꯗꯥꯏ ꯀꯗꯥꯏ? ꯏꯃꯧ ꯏꯁꯨ ꯑꯅꯤꯒꯤ ꯐꯣꯇꯣꯗꯣ ꯑꯩꯁꯨ ꯑꯃꯨꯛꯇ ꯌꯦꯡꯒꯦ ꯏꯕꯦꯝꯃ. ꯀꯗꯥꯏ?
1: ꯍꯣꯏ ꯍꯣꯏ ꯍꯣꯏ, ꯑꯩ ꯑꯝꯇ ꯊꯤꯖꯈꯤꯒꯦ ꯄꯥꯕꯨꯡ. ꯁꯤꯗ ꯂꯩꯔꯦ ꯄꯥꯕꯨꯡ.
0: ꯊꯣꯡꯅ ꯅꯨꯡꯁꯤꯔꯦꯗ ꯄꯨꯄꯨꯒꯤ ꯊꯣꯏꯕ. ꯄꯨꯄꯨꯅ ꯏꯃꯧ ꯏꯁꯨꯕꯨ ꯂꯧꯕ ꯂꯥꯛꯏꯅꯦ ꯊꯣꯏꯕ. ꯏꯃꯧ ꯏꯕꯦꯝꯃ, ꯅꯪꯅ ꯀꯧ ꯋꯥꯔꯧꯒꯅꯨꯀꯣ, ꯅꯃꯥꯅ ꯆꯥꯕ ꯂꯧꯁꯤꯟꯕ ꯏꯀꯨ ꯂꯥꯛꯏꯕꯅꯤꯅ ꯍꯦ. ꯏꯕꯦꯝꯃ, ꯗꯣꯛꯇꯔ, ꯏꯁꯨ ꯏꯃꯧꯒꯤ ꯐꯣꯇꯣꯁꯦ ꯑꯩ ꯃꯣꯕꯥꯏꯜ ꯐꯣꯟꯁꯤꯗꯁꯨ ꯑꯃꯨꯛꯇ ꯊꯥꯖꯤꯟꯕꯤꯔꯛꯎ.
1: ꯍꯣꯏ ꯍꯣꯏ ꯍꯣꯏ ꯄꯥꯕꯨꯡ, ꯑꯩ ꯊꯥꯖꯤꯟꯖꯔꯛꯀꯦ. ꯄꯥꯕꯨꯡꯒꯤ ꯐꯣꯟ ꯅꯝꯕꯔꯗꯣ ꯄꯤꯕꯤꯔꯛꯎ.
0: ꯑꯩꯒꯤ ꯐꯣꯟ ꯅꯝꯕꯔ?
1: ꯍꯣꯏ,
0: ꯑꯩꯒꯤ ꯐꯣꯟ ꯅꯝꯕꯔ, ꯑꯩꯒꯤ ꯐꯣꯟ ꯅꯝꯕꯔ ꯁꯤꯗ ꯂꯩꯔꯦꯁꯦ, ꯁꯤꯗ ꯂꯩꯔꯦ ꯏꯕꯦꯝꯃ.
1: 9627 8. ꯄꯥꯕꯨꯡ ꯊꯥꯈ꯭ꯔꯕꯅꯤꯀꯣ? ꯄꯥꯕꯨꯡ ꯌꯧꯔꯕ꯭ꯔꯥ ꯑꯝꯇ ꯌꯦꯡꯕꯤꯌꯨ.
0: ꯌꯧꯔꯛꯑꯦ ꯌꯧꯔꯛꯑꯦ ꯌꯧꯔꯛꯑꯦ.
1: ꯎꯕꯤꯔꯕ꯭ꯔꯥ ꯄꯥꯕꯨꯡ?
0: ꯎꯔꯦ ꯎꯔꯦ ꯎꯔꯦ ꯎꯔꯦ.
1: ꯄꯥꯕꯨꯡꯅ ꯏꯁꯨ ꯏꯃꯧꯕꯨ ꯅꯨꯡꯁꯤꯕꯤꯕꯁꯦ ꯎꯕꯗ ꯑꯩꯗꯤ ꯌꯥꯝꯅ ꯄꯦꯟꯖꯔꯦ.
0: ꯑꯩꯒꯤ ꯅꯨꯄꯤ ꯃꯅꯦꯝ ꯋꯥꯈꯜ ꯊꯦꯟꯕꯤ ꯑꯄꯪꯕꯤꯗꯨꯅ ꯊꯣꯛꯍꯜꯂꯤꯕ ꯉꯥꯛꯇꯅꯤ ꯃꯁꯤ ꯄꯨꯝꯅꯃꯛꯁꯦ.
1: ꯁꯣꯏꯗꯅ ꯊꯦꯡꯅꯒꯅꯤꯗ, ꯃꯅꯤꯄꯨꯔꯕꯨ ꯀꯌꯥꯝ ꯆꯥꯎꯕ ꯂꯝꯅꯣ ꯄꯥꯕꯨꯡ, ꯊꯤꯕꯗ ꯁꯣꯏꯗꯅ ꯐꯪꯒꯅꯤ.
0: ꯍꯣꯏ ꯍꯣꯏ ꯍꯣꯏ, ꯐꯪꯕ ꯑꯣꯏꯖꯒꯦ. ꯌꯥꯝ ꯅꯨꯡꯉꯥꯏꯔꯦ ꯏꯕꯦꯝꯃ, ꯏꯆꯥꯒ ꯎꯅꯗꯨꯅ ꯋꯥꯔꯤ ꯁꯥꯕꯗꯒꯤ 이슈 이모기 마석수 우버 방에 아도디 이밤 잣크게
1: 아 바봉부 카나카나 락미나기
0: 아 이 탄타니 임팔 지리밤 헬리콥터 서비스도 또옹나가 락보니
1: 오
0: 파레 이 파사네고
1: 아 파니 파니 바봉 나사 숨 레이자 호라게

0: 까나노.
1: 역시 더 아니 남긴 놈도 봐.
0: 나눈 놈 봐.
1: 가브리로 학군씨 아이는 뭐 뭐가 너뭐 할래로이
0: 할아버지 마카이 방라바디 니와이브 집값 지금 뭐눈 아이바 미꼽지 뭐 뽑시다 아무 화날 나가네 아이바 아이 다세로들
1: 나이코 능기는 다들 시에는 구원으로 뜸리버시 애기 이사는 봐 사나마 뜸네 들어
0: 아니 이자 사나마 뜸네 있잖아, 마빠마세 강자님도나 남부 따뜻하게. 빠빠가 다이드 짰기, 빠할까다 먹게 양호하니. 아이나 항리버 왕두기 빠콤 망원다 삐붕엄 기대. 아이나 남원다 폰게 아름다우기, 남기 폰 짰기디. 능기 나와 나빠오 아마 뜻하바 방키드 다이방 파울 기바 이자시나 아이부 나 호우나나 힝닝바기 와칼 마이올 종할라키
1: 도시
0: 아시디 뿡깍 자우락라바 이자시나 난기 뿌리스기 비주얼 체리바 난기 포도시기 만학도 정 신장친두나 마콩텐두나 새롭갈리
1: 거리
0: 이자나 농미레이 비오하이두나 따뜻나 하이바오라비
1: 하이룸가니 안하니두나 도시더 이쇼 토크리브 토도가두기 마똥 에이노와 칸타르보다 드럭가르텔 생기 마콧산두나 마팡 칸데바 뭐 거기 게임 엄마들이랑 키
0: 그래 나 학파 그랬다 하바다 아이나 디바이 목담나 라키 용기 라닝 터드수 눕타오마에 해라 끝자두나 아이기 입으로에 비기 타와이깐비유 아쇠영 암토가 인비가 노하이나 아이는 이제키
1: 동시
0: 에스피드수 가야하라가 하나 하이제키 에스피나 뭐 거기 뿌리시나 까이마다 떠오봉암드레 알미기 마땡 라우드라바디 우파일라이띠 하이드나 하이르키 마땀두다 마땀두다 난기 마이케 이행두나 타모이시나 나학복게야 하락고우두나 깜짝이면
1: 누시토이 잉어 마땀두다 이슈 마코이는 마코짠두나 파아보기 토이 높아 나숭말라이키디 아이노 와키바디 낭아마디 따이방 파우드리바이 싸기 칸마디 야무 와키 비수신테키 뚱부사바 칸키디 이누시
0: 낭불록 토피오 하이드나 집미니스탈기 쿠타한다

0: 빅베이 자식을 위해나 유니언 호미니스터가 죽은 애로해 호미니스터는 학부 타독하나고 호나리
1: 분홍신도 아뜨기네 띠는시 럭날 원목이 깨스까만 이래나나 많이 볼게 세일드 파독 따두는 라이리바 럭갈텔 먹고 있다리 타독 집어 먹하이 아이고 타독로이 하이도는 뭐품 홍홍도나 세히 말이 로어그 먹히만이네
0: 밤에서 강제들이 배자하시나 낙락리 따보다 막 소이들 하라오가니 아이 마보 어떻게
1: 어도 삐로라도 뜸색해서 어도 삐로라도 아이 너무나 싸기는 악덕이 목사 키거든 벌레 이틀이더나
0: 그래라
1: 시득이디 너무나 싸기는 또 위엔거는 난 학들 리엔거는 이러거든 보니
0: 참 그래봐 맞다면 그야 하세 넌붕아이도나 넌기와 칼다 그야 와안을 렐렁가니 하이바도 간두람대 예비
1: 눈시터
0: 이북농담 미담링에 이게 다 딸에 담아서 넌가 운하바 방기대 자오크라바 따이방 반세 비싹 비키 나학 야우대네 힝바세 바이밤 야우대 바이빡다 이락 나보고만
1: 눈시
0: 이기다막 이자기다막 이마각당 나이키 나의 아이마 숨어 더우신 그래 마기 디우디다
1: 눈시 더해 눈시 이북이 쌍 오는 나보고 나이막 레이트러버스 더모인 어디 따비 눈시 이북이 막은디 랍느카바 땀나카바 까이나라부터도 강이네 눈씨
0: 다 농담봐 꼬이래 이미 다시 제재해 두신 누나 낭 원당 아타서 누나 인자벽이 비랑 이리 진타버 펑키다 그 세대
2: 엄마 가자 우기 엄마. 엄마.
0: 아우, 엄마. 이씨망 뭐 이런 많이네. 어, 독는 밤 그래다. 엄마가 사나마 또 엄마가 있어도 어디에? 세세, 또뭐 세세, 또뭐 말은 뭐이? 또뭐

마탕데 탱 나자리바 제드스나 비린 톡좀네 비럭바니 칸비럭 리버 필름 제누 IPS2 세샤퍼싱나 수스미다마디 에제메스남 세링바 사나토 농톰바 세랑바나 비벡 알리 총탐 이세세무 그도담자리 미안 부나 담이니시

남남바나 낭복 아이기 오이나 탱나 할레마 폭시다 라이박 파티 하이베 야로이 에이시 카야다 수홍 할라바 다이방시 아이기 옌루바 마품 코딩쇼 이파타 파자 할리바 이나우타 슈노 할라리바 깔라바 눙시기 나야이나 오이헨비리 앙아오비쇼 난톡바 남라로이 본시시마기 나팜다기 온톡나 슈차나 나심람미다 이바니시 코도기 마리수 바달로비레시 에지 마이슈나마마디 푸스파라니기 아푼바 콘젤다 헤만타 쿠만나 세이링바 토니 아하이밤나 세이랑

0: 시도 입은 거. 낭낭 칼리바 타박도 마이 바깥다보다 코로 우타가다 막 그럴래 이래네. 나마 이거 나 그렇게 좀 그래 다도학들에게 낭낭 타박도 망고를 어이러 이다 우리 이나 해 따이바.
1: 나 오늘 이까니 다도가 박아들려 왔다 해라.
0: 아이 아이 거 라이 컨퓨스 레이디. 라이네 파샤크라 하보 하이린 해 따이바.
1: 라이 파샤얀 파메.
0: 하이 무난나 하이브네 테라인 하이브니코.
1: 라이 파샤얀 파메.
0: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허징의 신음이랑 아마디 하잉이 자타자라카다바 타우람싱 삼람나니 싱자리 미국카리기 마뚱따한 적은이 나하롤기 권젤 타우람시다 인포메이션 에이즈기 마탐다 낫 아마디 짜나비 하이바 히람시다 와리와타이 따바 풍비가니 공항인 토름 전독사가 니풍 토록 미니니 풍하시기 토름도 방비가니 외남군제 소리 대비되기 군웅이 쇠이 로이나나 탱만 등의 아니수바 땅각 따바 방비가니 타시기 쇠 란톡사가 니풍 따릿 미니니 풍망아 타시기 쇠색바 시적으로 모임 수시트라 대비 세링바 비몰 피보 토름 부톡바 해크루즘 데벤드라 Good evening, Manipur. Domna telephone ke kutang dekhan bi dekpa tabining ba Manipuri film sesing na thok segani. Nasi nu bidang pung Nepal. Pung mapal ke minit manga thamjari. Lam koi wari thorum sida ning sing bagi mihut thong da. Thorum sida nong thombam kunjamohan ga unadun wari sabagi ahan batang kag. Unabiri ba Manipur thopi ba dilip mayang bam. Pung mapal ke minit kuntra manga narul gi khonjil da tabak pung bigani. Wadigi nasom thoromasida ayukki laiza ani subatankak thorom lan thopi gedabi toksom pusparani tongan tongan bagi ching lan thoksagani nasinu midang pungtara minit manga

0: 군강기 타우람 따비리 베싱부 따람노 옥세리 구름저리 따톤 수요비락리
1: 요그저락리 있잖아 배망
0: 나찰 피다 타저리 피다 솜들링 신비우
1: 파니
0: 따톤 나시에시 농마이징 누밋 오이바니나 에코이기 군강기 타우람다 파링나이나 산독차리 베석담 탱만드링아이 아니슈바 사룩다 Kaibulam Jaugi Mamumloi, Tamjari. Aiba, Doctor Kangimbam Samungo, Conjelda, Lifeshram Nilachandra, Amadi, Quirakbam Minaxi, Amadi, Tauram Putokbi, Nong Tombam Romani. Adumak Putatun, Tauramgi Ahanba Asidi, Kunung Isai Taminasi.
1: Ahoy.
0: Kunung Isai Sibusakbi Gadavana, Oinam Kunze Sori Debini. Aduga Matangna, Mapu Busai Tabugi Matangni. Aduditatun, Kunung Isai Si, Nasigi Tauram, Hautokpo Oina Taminasi.
1: Funny, Taminasi.

아우직다비리 야로 상하이대 용법 모입을 삭담 댕만드링의 아니 슈버사룩 삭담시대사룩 야키바싱 다운하우점 시아모 라젠레이 상템 아람밤 싱렘바 강엠밤 짠우 레이마톰비 캐트리메임 볼가 아마디 당잠 만지다 이사이다 강엠밤 짠우 레이마톰비 페나다 라이프락밤 엔드리우 마이테이 건젤다 라이스람 닐레산드라마디 콰이락밤 미낙시 아이바 도터 강엠밤 샤멍아우 부톡바 농점밤 로마

서울대. 아, 생부 서울도 브라. 강이다. 서울은 우세. 아이 숨락나다네바. 아이 락나라로이게바. 서울은 오버. 라이자, 너 패터우드나. 서울디에 할바. 고나 아둠 하이로. 아이 서울은 디. 아두디, 능디가 나다 서울이바. 라이자나. 또민의 레이키바두다 닝템나 야암나 랑탁나두나 가나나 가야르클리노 가이도나 바야르게 아숨나 흥락라미 마두 따르바다기 마호사나 누비마자 오이바기 하우나비 와칼나우톡두나 갑닝바 파우두나 마기 누가이따바 봄바 닝템나 담닝라미 아두부 마바니기 마락다 웅암다바 빨 아마나 카젠두나 탐바 마람나 담바딩 암람데 따브로 괴도르게 하베네 미슘비 따브로 따이 괴슈도우디 다시나 괴슈도우도 바나드로 와디롯가 누가 능기 누가이따바 빈따바 뿜바 아이모다 하이 아이 쪽타바 나이드나 따가니 아이마 괴슈도우디에바 낭나 애기 아와바 누가이따바 뿜바 따비바기니 아이 수능온다 고이방암드나 하이리바 고딩세 와칸손 타바다오근과 난기다막다 아이레리스네 야레 아이슈로이네 강예바 아도 낭라이리 빠다바 야암구이레 이바니 호렌데기 빠미나르세 아야 아두디야이 낭글라이리 빠미나르디 아이 또빠라도 오이게네 이스 나니 행한 토럽빠지 마바 오래 농담 짝도 오빠되기 바바 호르세바 꽈 가오네모 누미당기 마담되기 호나 마코이 아니 누밋 쿠댕기 뿐나뿐나 라릭 빠미나바 호키 라이즈기 타모이다 닝템기 눙시바기 마요올 쫑바 아숨마숨 헨갈라키 하이나 발레이바두니 우리디 만악나빠 우팔다 옛바니 아두막 라이즈기 푼시기 아생바 마삭 오이르클리 아와바 가야 라라가 락바나 마기 타모이다 잉나 보타자바 남락키바 마룸 톡키바 미사카도 민템나 오이키 노마눙 틸라마 소피 라이즈기 마마 마상암다바 아두 항발락람키 이마 학상 카라 누가이라보 카라 파갈레 이자디 누가이리보 오다바 깎고이래 누가이리에 이마 에크이 마마 수요나 라카다바 닝아시세 아두다 마마나 라카다바 야디 하이락바다기 쩟크레 마마나 사우다나바 하이락바네 이마 이헤 까이기 사우도이노 이자락이시 야암 누가이 이마수 확장세 카라 파갈락라바니나 낭 마루까 까이까이노 자민나 나바타우사루루 찰루 찰루 호이 이마 나학레비라모 이마기수 짜나바세마께 작상다 라이즈가 뿐나 와리 사나사나 자론두나 레이딩아이다 라이즈나 와칼 야암나 누가이나 이사이강바두다 소피나 미싱세 허지간 와칼리암 누가이바 말이고 두민 두민 모몬 모몬 카녹라다나 아이 락바기 하라우리브라 가리기 부 하라우리바노 타우리세 강자드레다 호이 낭 락바기 하라우리니 아이세 구이나 우루다바두다 북닝 누시도나 타우리바 가이 강다노마나 호 야자레 야자레 이베마 나군 캉바미니코 아이 나이코네 나하는게 민강람바누 빠도 아이디미따 아돔 오도나 레이레미 가나노 하이세 그럼 간다노 아스 낭시디 나하네 퀴나 클라스트바다 누빠마 낭밍항바다 닝테마 사오부도 아두 하이바 오 아두까다오라게 하이세 오 아두 누빠도 마사가 왕자오라다나 그 주소 놓고 딱 떠오르

마하데비 film다기 아셈빔라기 콘젤다 앨범가 설마나 세링바 에스티젠라나 세랑베세이 다비리 다비리바차 가스반 인팔니 호질란톡스리 동안동안바 세석바 세석비싱다기 깃싱 마탕마탕 와이나